0: three magic words, 안디 어머니죠. Magic 주인샤엠. Three magic words. Three 주인장에.
1: 둠.
0: 둠. 들어오. Three magic words, 안디 어머. 중 뜻주 엥띵에 간디선. Please. 아니야. Sorry. 아니야. Thank you. 엥엥 뭐? Please.
2: Sorry. Thank you.
0: 어, 가까스 종색 아니야. 미소주인 please 엥띵에 냥에 미소주인 냥에. Please, 간디 생띵에. 어, 콩아 있다긴. 아니, 래 sorry, 간디 생띵에. 어, 간디, 인펀치야, 맴맴. Thank you.
1: 갈로메.
0: 어, 갈로메. 행, 종, 깜빠, 툼, 띠, magic words. 이, 툼은 magic, 간디, 띠, magic, 띠, 미소, 종, 아, 한, 한, 단, 팍, 뚫, 그, 씨라, 와, 띠로, 오. magic, 띠, 전, 간, 릴로, 나, 피아, 미소, 종, 아, 메, 간, 파나냐. 저, 왕, 전, 쇠, 피아, 캐럿, 뽕, 아이, 라우, 뚫, 아, 간, 아야. magic, 툼을, 빠, 툼, 안, 띠, 띠. Please, sorry, thank you. 띠, 간, 망, 친, 도라니. 해미간, 만, 천, 퍼, 전, 노, 빵, 호이, 홈, 딱, 간, 니, 도라니. 뭐, please, 저, 콩, 아이, 딱인. 미, 틸, 미, 간, 딜인. 콩, 아이, 딱인, 미, 노, 빼. 콩, 아이, 딱인, 미, 노, 띠, 썩. 뭐, please, 미, 노, 띠, 썩. please, 미, 노, 깔, 뿌이. please, 인, please, 인, please, 인. 콩, 아이, 딱인, 콩, 아이, 딱인, 콩, 아이, 딱인, 간, 띠, 쟤, 전, 민, 에, 가이, 노, 빵, 호이, 홈, 딱, 간, 니. 간, 띠, 썩, 띠, 앙. 간, 전, 뿌이, 띠, 앙. 간, 빼, 띠, 앙, 띠, 노래, 룬, 부돈. 니로, 미, 노, 띠, 썩, 로, 오더, 뭐. 바바티테 미노티 사그로 헤랑 타키 미노티 사테 카티 앙 카조 나이 차간 와미엔 와믈라오
1: 와믈라오
0: 와믈라오 티로우 아니레 플리즈 미노티 사테 타일라 인티 차캉엠 아니레 바티 흥알 로 티 타일라 인 나이 차간 와민 팅엠 티 흥알 포 페옴 라왕 티로우 페옴 라오 넘버 2 나 칸 잉에 간 쇠카
1: 소리
0: 어 소리 주카티 팔티나냐 Till any more mistake can nay tame machine can ya, deep bulk can nay tane. So one drunk can egg at him, lowing me neither more sorry. More sorry, can teach him to rene. More till can note the chip palamo. Till Chalo take a note the palane upon ye sorry, if I can hang to rene can miss the bulapo. Eh, sorry, miss Katiam, lowing. Sorry, I know got deep palane. Got deep palane, good no mean neither more Katiam can teach him to rene. So soon no bung hoy home to tea done any. Tin alas na khainge kha to ber na kha
1: thank you
0: engti mo
2: thank you
0: oh thank you it's alara ni tro kalo me tinanya mi zo phichan kan mangna se me ma nam dang ve ponan mang saru tuk thank you it's sab tong ani me ya an ma ni tong zelin thank you kalo me tinai chu an nei fe ka mi zo pon sab tong man ngai lovin kalo me kan ti the ni tro kan lo me ma vai min thil min ti sa ka wang te kan chunga til theng kan lom em em awang ten nu ten thil ti milo le sa kan nu ka lom me pa ka lom me te kan ti china ti ro a pi ka lom me miss ka lom me sar ka lom me te kan ti china he mi thu mal magic pa thu mi kan mang na sa em em please sorry thank you te he e lo pang hoi hom ta kan ni the na tur ta na magic pa thum ani tel ti na ni cho mo no pang hoi hom kan ni the na tur ta na magic thu mal pa thum te kha eng ting e kha
2: Please, sorry, thank you.
0: In Bahan Shem, em. Adikcha, please, sorry, thank you. Did the King Panchin Juan. No pang hoi home, tuck in no ni donani. Juan, nang ni bo, tun huna chataka, hoi home, na tung zang, the ingay taka wangin, in tsunga kalom, em, em, a thank you. Oh.